0: California. Extreme energy drink.
1: 아니, 쿠시, 그게 간죠? 아까도 전에 푸르디로 라스웠어, 데크추다.
2: 카니타, 카스테 케이 호이나, 디디. 람중 에그로비 컨선 द्वारा उत्पादित 수드다 람중 마하, 비하나 벨루카, 다이닉 에킥 삼타 카니가 리고수.
1: 아니, 마하사이 수드다라, 어가닉 네 홀라라?
2: 호니, 디디. 람중 마하다, 1350 미터 우사이마, 아프네이 펌마 정갈 이슈로드바다, उत्पादित 카티키 어가닉 마하호.
1: 마하바이크 어루 키케 파인트데 해.
2: 대하타, 질라케이 포힐로라 액마트라 수드다 마하, 마우리코 골라 사히트코 갓, 칼리 갓, 크리시타타 마우리잔네 아우잘, 비우비잔, 수팟 물리아마 파이누카 사타이, 탈림라 파라마사 사메 딘타니.
1: 오호, 스와스티파니 코마이코 바토파니 에키타우마? 모파니 아즈이 가에라, 마하라 마우리파란 사만디 파라마사 리아즈.
3: 타파이네 로지코라 코지코 자스테이 수드다 마하, 마우리 골라 사히트코 갓, 칼리 갓, 크리시타타 마우리잔네 아우잘, 비우비잔, 수팟 물레마 파운카 사타이 탈림라 파라마르스카 라기 하밀라이 삼잔호스 프로프라이터 부디 알레 무키 카르라야 순더바자르 5 가하테 람중 삼파르카 카르라야 베시사르 8 13 14 나지카이 버스 파크 자니 바토 카르푸레서 시사 타타 플라이 파슬 상가이 라헤코 갓 탑 잔카리코 라기 98611 49 157
2: 마하코 세완 스와스타라 디르가 지반

0: Thank you.
1: 오호, 그치, 맞자고 일단 이 투수리를 말끔하게 기억나 봐요. 다녀와 주문하지.
0: Thank you.
1: 아니, 미 투. 아주 미 투. 아마 일단 미 투수니에 고사 미 투다 많이 받으니 아니라. 미터 기 가운데 보이고 차 다니 봤어. 러 거기서 삼진에 자 하는 참문한 질이 아주.
0: 퍼시컬도 데이트 딘도 소리도 소 아주 별나게 아주 라이 삼진에 자 한수. 아니 레디 올 팀 라이 삼진 아주 보내 자 한수.
1: 아주.
0: 아니 메리 사태도 사디 나몰 수 수스만 디비 수니타 디비 럭신 디비 아니 시암다이 Piku Chetty Dai, Ani Lakshmi Prasad Dai, Ani Mere Ghar Parivar Lagi, Ani Gurung Kansa Lai Pani Samjhi Rako Chu, Aaja Bhola Comment Pani Sunna Pai Chaina, Asti Chizko Lagi Ni Shubha Kamana Dinu Bhayo, Wala Ni Samjhina Chahanchu, Ani Naam Chuteko Sampurna Sathiharulai, Ani Jasto Sri Devi Marchandji Lai Maya Garera Sampurna Lagi.
1: Namaste, bye by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aste. Hello, Nam